0: 애청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매주 목요일 저녁 6시에 우리의 노래를 들으며 우리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아리랑 톡쇼의 김무인,
1: 박영선 인사드립니다.
0: 오늘의 주제가 우리라는 대한민국의 독특한 문화잖아요.
1: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남편이나 아내를 소개할 때 여기는 우리 남편이야 또는 여기는 우리 부인이야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영어권 사람들이 듣는다면 아, 저 남자는 도대체 부인이 몇 명이야? 또는 몇 명의 남편이 한 여자를 공유한다는 거야? 라는 식으로 착각할 수 있겠더라고요.
0: 맞아요.
1: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럴 경우에 왜 나의 남편 또는 나의 부인이 아닌 우리의 남편이나 우리의 부인이라고 말하는 걸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거든요.
0: 맞아요. 한 남편의 여러 아내 또는 한 아내의 여러 남편이라. 어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1: 저는 상상도 하고 싶지 않아.
0: 에이, 그러게요.
1: 예를 들어 한국 사람이지만 이곳에서 자란 이민 2세나 3세라면 이런 경우 충분히 오해하거나 혼동할 수 있으니까 우리의 문화를 잘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아까와 같은 경우 무조건 our를 my로 바꿔서 말해야 오해가 없겠죠.
1: 그렇죠. 들을 때도 직역과 의역을 적절히 선택해야 되겠죠.
0: 맞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곡을 듣고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네. 금가원이 부릅니다. 빗속을 둘이서
1: 들으시겠습니다.

0: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우리라는 독특한 문화는 내 가족과 내 이웃을 넘어서 사회 전체를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하는 독창적인 사회적 기반이자 언어적 특징입니다.
1: 그래서인지 우리라는 문화를 영어로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0: 맞죠. 예. 네.
1: 한국 문화에 왜 우리라는 독특한 정서가 뿌리 깊게 내렸는지 우리의 다음 세대나 외국인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도록 그 배경을 알아보면 어떨까요?
0: 좋죠. 자, 우리가 우리라는 문화가 생긴 이유를 설명해 준 글이 있어 소개해 드리면요.
1: 네.
0: 첫 번째로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벼농사를 기반으로 한 농경사회였습니다.
1: 그렇죠. 물론 벼농사는 밀농사와 달라서 모내기나 수확철에는 엄청난 양의 노동력이 한꺼번에 필요하죠.
0: 맞아요.
1: 그러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 서로를 도와주자는 조직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두레와 품앗입니다. 품앗이라는 말은 지금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죠.
0: 그럼 서로의 농사를 개인이 아닌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함께 돕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의 이익보다는 우리 마을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되었군요.
1: 그렇죠. 맞아요.
0: 네. 여기서 두 번째 노래 듣겠습니다. 노사연이 부릅니다. 임그림자.
1: 네.

0: 번째 이유로는 한반도라는 지리적 특성과 잦은 외세의 침략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약 900여 회의 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았다고 합니다.
1: 와, 엄청나죠. 네. 그 때문에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평범한 백성들이 스스로 의병을 일으켜 나라를 구하곤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잦은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과정에서 똘똘 뭉치고 서로를 지켜주자는 강력한 결속력이 생겨났습니다.
0: 그렇죠. 외세의 침입으로 폐허가 된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요. 이웃끼리 서로 의지하며 음식을 나누고 함께 아이를 키웠다고 합니다.
1: 그렇겠죠. 네. 이번엔 제가 시를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거든요.
0: 네.
1: 네. 인도인 타고르 시인이 우리나라 조선의 독립을 간절히 원하며 시인 시라고 합니다.
0: 그럼 독립을 기념했으니까 일제시대에 지은 건가 보네요.
1: 그렇죠. 1917년에 제가 이거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0: 예.
1: 네. 패자의 노래, 타고르. 주께서 날다려 하시는 말씀. 외딸은 길가에 홀로 서 있어 쫓긴 이의 노래를 부르라시다. 대개 그는 남모르게 우리님께서 짝 삼고자 하는 신부일세니라. 검은 낯가림으로 가리었는데 가슴에 찬 구슬이 불빛과 같이 캄캄한 어둠 밤에 빛이 나도다. 낮이 그를 버림에 하나님께서 밤을 차지하고 기다리시니 등이란 등에는 불이 켜졌고 꽃이란 꽃에는 이슬이 맺혔네. 고개를 숙이고 잠잠할 적에 두고 떠난 정가원 집가오로서 바람 곁에 통곡하는 소리 들리네. 그러나 별들은 그를 향하여 영원한 사랑의 노래 부르니 괴롭고 부끄러워

낮 불키도다. 고요한 동방의 문 열리며 오라고 부르는 소리 들리니 만날 일 생각함에 마음이 졸여 어둡던 그 가슴이 자주 뛰도다.